0: 반대꺼 에
1: 디아
0: 에포나
1: 아 이거 이때이고
0: 보셔 에포나 닌타 이라시아 디오스
1: 에포나
0: 앞에 아야 부사카 나란네 프로그라마시오레
1: Allí va.